나고야 우선 담에나 아른 메시나다 시나나 메이레 연나로레 니코나우 다리나 네이메이리 메봄 이타포에란 마니나 테로이 메봄 베베 아나스미 언타라마 우수노 포나 메레이스 다바이키 인타바케 감메나이 시코사 메테나노 카와키 부안테시나 Emonte tangiraki, ene itemea aron te pasa. Pukini metena, ea koro harakina. Rapatana, eveni ni muengana, iron toni Christmas. Awande meiro ya na usu sipuna, nasina, opuna e tangiria, e mareis, mareis tawaiki. Oi uiri anatianine, ne upone peini esu.